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있으면 웃으시면 되게 딱 면접 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이해들 왜?

0: 되게 하다 공으로 치면 넣으신 게, 다 마다하게, 취한지 탐지할로, 외세기, 셀람, 외세기, 롤바. 패시, 가서 그래, 짐바. 낭 짐베 취, 루브르고 뒤 탐지할로, 아니, 띵줄러. 그래서, 눈기, 띠눈기 켜봐 넣으시다. 띠윤놈들 띠누차 탐사를 켜버려봐. 나가는 신기 그게 차오름디 차오로 저한테 이내 그 추유정신을 만들어봐. 띠는 신 낭진배 시바 루브루와 타다 외색이 쎄도 샤워레스 외색이 랑세레스 봐. 다 시바 대다기 유디디 다 쌤쌤이 되면 신체니 송진이 더니 지도 재식도 송구이 메신데 다 간다 디디에 코라 레룽이 여다버지 임바 인도산에 디디 세기 에네 잡아 시주 다 마다가 현재 탐절로 다 세기 잔안다고 내 샤다버지 차송아 서디 인도 페지 디송구 여서래 외세 순두지 경고 탐지 시시타다도 취직도 주베 루직 동니다 유유진도 루직베 루직직 유진 외세디 다마다가 최탐지에게 철시 인두자네 신앙그 최탐지 시텔레 샤워 인두자네 데네드비고네 루직루 직대네 다디 슈구데 단에 투모모인베 숨주 지침바 루루셰비 나와다네 동바다 소수찬이 세균네 강도양네 제주바 강도양단 제주바 숨주 숨두주고 대시아도스 제니 다 안다시마타베 루직 루직버디 대동 숨주셰 다 대동 숨주디 야직을 샤네 텔레샤베 군수 규멜류 대당 수준이 가다 대단 전제 외세기 니부디 구도 투수 로직도 여드바디 아니 디제 가사 대니 순주제 다제 대니 순주 소인 바래 투무 모인 베 순주 지침 바 루루고 순주 자네 림베 시베 전제 외세다 림베 시베 전제 외세다 아니 이름 메베 가서 수주고 시대 송샤 최탐자도 로직비 직시 규모대비 띵골당 마기비 유진 외세되니 수주 냠바 니도 둘수 니 대화친비 이시 직니 당배 땡용 나서가 갈기 춘도 러발라 규모 나서서 낭신 시에 송소 다 대달 대니 투모 모인 것이 시에네 전담 담바 외세대다 전주 외세대다 군소부 담바 아니 규매고 대니부대 모직도 서버 인류 마기버니 춘도다를 규모 나서서 낭신 자화체 뇌바다 규모니 모매대 마기베 군소부다 전담 담바 예름매베 규직을 떠보고 써야 규직받아 써야 돼요 디송샤 나 가다가 알람이 소름 터도도 쓴 거야. 소름 터도지.
1: So then in the commentary, Khonsu Rinpoche goes on to explain what is meant by oneness of experience and oneness of taste. And here he refers to two levels of union. In one context, the union is the union of the objective emptiness and the subjective clear light, which is understood in terms of the union of bliss and emptiness. And here, as explained before, the subjective clear light refers to the ultimate clear light, the wisdom of clear ligh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at wisdom of clear light, one can understand all phenomena to be of a single taste. For example, so far as the individual person's experience of various levels of mental states are concerned, even

0: No.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나 먹어줘.
2: 자바바자라자바동고노선보데안데신데데다공게제소다로신케와데다타제라도모드스마시메자마다자제게모아가라쇼동아바데다이게베사와데문자사보제제라도모와이
3: D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be,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identify a person, the existence of person or self. So, yet at the same time, they feel that if one identifies the self or the person with the mental, the sixth mental consciousness, then there are occasions when it is very difficult to posit the existence of person. For example, there are various stages in one's meditative practice where at a certain point in one's meditative absorption, one attains a state of non-mentation or a state devoid of any consciousness. So therefore, the mind-only school, the followers of the mind-only school argue that one cannot identify a person or the self with the sixth mental consciousness. What is required is a more stable faculty, and this faculty also must serve as the repository of all the propensities that we spoke about earlier. And therefore, they posit the concept of alayana vijnana, the foundational consciousness, or the literally translation, the mind, the basis of all. And this foundational consciousness is thought to be in its own nature totally neutral, and it also is the repository of all the propensities that naturally exist in the person, and it's the grasping at this foundational consciousness as the identity, true identity of the person, what is called the deluded mental consciousness. So with these two, in addition to these two, they together they therefore enumerate eight different classes of consciousness.
1: Ta jene ma kare ngore ta umo ba ta jene umo ba ani shijing ma komo ma tai lu za ne enda chue tamje ani ngoni mo ju ba sa ya dea ani ta ta ba ngoni shine chue tuje ngoni mo ju ba sa ya dan de chue ya de zen ru che che ani ngoni ji modulu so together kasul tumu mo yin be moni modu su ji twa ne xian mi go ba xi zhe tam zhe lo ani moni modu ba sa da de ga ne e guo bo zai bu ya le di ni me le ke zhe ma le ko ra ganda kasul bu ge ko rang ge du lu ji ani ma ran zo le ya da ga da ji tian jing mo ne ye ba so le da 休息行不得啊? 当然了, 제가 아니, 도디, 시신 도디는 숭샤바디디, 포랑에 든 터도, 다 대야, 시신 무버더고, 대야, 지든 타니가 원도, 가서다, 풍금 뒤지기, 배추, 남자 멍구, 실름 대서 남자 몽숭샤바디디, 대다장, 지금 타니도 인디스, 이제 대한답을 먼저 인스는 송윤주자네, 따오, 가다 가실 전담을 켜봐 자세 연구해야 돼. 따 지는데 왜 중지, 자식이 막 켜면 좋을 래지. 따 넘릴 때, 이제 시야대야 되나, 따 교연 첨부해야 돼. 교연 가야를 슬라바이나, 이제 결한 게, 치 송월이야, 지기 따, 상당에, 민에 차단해야 되지, 결한 게, 지, 이제, 치료 전주 못 가게, 이제, 전쟁이 최지 담이 되기, 평균 연하야. 그런 게 영화리야. 거두고 영화 먹고 있는 것도 와. 디두고 영화 영화 대비 되지. 그 디두 차 되게 와래. 아니 될래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순진 이동 그 때거나 이때 관배 그런 게 아니 가서 우리 디두기. 단 영화 차 대봐. 근데 될래야. 아니 차도 한 그래서 가두고도 와. 상당히 좋아. 아니네 그런 게 아니 소화래. 당연히 뒤집지. 대내 림바지글이야. 우마베 나라. 아니 치든 미시바. 넘지베 따와디. 최지 다음에 락바지를 셰시. 순진 이동 그때 거는 최지 다음에 락바를 셰시. 대당라. 아니 넘베 대내야. 섭도 치니. 아니 송아시도 전도 먼저 가서도 마세베. 림바테야. 대발 먼저 버리. 셰니 송야 직제. 따 우마보 룩지기. 아니 치 송아다 나.

0: 당신이 있어야 다 대표지 용기 있어요. 군도 따고야 다 따고시 이어버 따와 대. 다들 못 이고 삼십 개 두모어지. 다들 시험대 낭세기 될라야 두메라 저부 이어버 따와 당. 수산의 패지 장반 봐. 다 겨운 것이 민중이지 집에 있나? 겨운 것이 매대 봐. 세상가 그다 규밀이 집을 주러 다고. 두메라스 저부 이어버 따와 수산에다 저부 신디 다 풍부로 왕층에게 다 뜻이 나와 지여대로 따오면 좋아. 규멸을 저부여가 따오 직시. 균제 로버 따왔을 때 아니 배는 장시만 주고 지조 딱봐 인데 인부지기 아니 딱봐 깨버지. 양은 지든 거법 배나 가서 그래. 주사는 가서 주사입니다. 지금 누구입니다. 지금 잘 맞추다. 딱보라는 중기기부. 딱보라는 중기기부 쓰잖아요. 나가다 지금 꺼버프 딱보라는 중기기부는 되는데 지도원 로고 딱보 계시기 딱보 시작이 있는데 뒷니자로 규도 딱보 시작이 와요. 저 상가 규 딱보 규원에겐 시기 대부 규원 중에 계신 말이 있어요. 양난이 그 규디 땡도어 인도산에 그 딱보신 땡도어 인도산에 그 땡도 대등해진 뭐 유험해 보신 대등해진 뭐 인도산에 양은 대인제부 남도야 미지바 양은 따도 찍어보지 그래도 이내 줄 제부라 조나서 양 여대버티 뒤지시기 딱두 유험해 되버지 용식 말이지 사진에 인도산에 준제 러버다 왔었어 다야 규여발라 Jibu mebar tawa tang sayadi, jibu nala ya chayana, du ngaman dirungo ngayki, ta takpa, kashukri piki, yankarwa, tukji rangwa, dindi chikde. Ta ti kibam, ti langbe, pungbu di, tume rangshin, eni, gyue rangshin, mitemba. 미답을 당신. 지전에 가서 우리 규 딱봐도 충배, 제부 딱봐만 임봐. 난 제부 규제다 미순 것이기. 제부 대도 따와 사실. 규 여발라 제부 매버 따와. 규 여발라 제부 규제 당신도 매버 따와 사실로나.
1: So here in the text we read, this is on still page 33,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So the reference to conceptual imputation here suggests that it's a reasoned philosophical standpoint, a postulate. So it's not just a kind of an innate a natural conception of selfhood we are talking about here. We are talking about a reasoned philosophical standpoint where on the basis of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flection, one adheres to a standpoint that upholds a belief in an eternal independent self-existence, a selfhood. So this is common to all non-Buddhist schools. And then within that group of non-Buddhists who uphold the eternal self, doctrine, then there are differenc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So this refers to the Indian school Charvaka, who rejects the notion of rebirth and so on. So although they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n eternal, enduring, unchanging self, but because they do not espouse the doctrine of rebirth, reincarnation. So, in a sense, they accept the cause, but they do not accept the. They accept the effect, the effect which is the existence of self, but they reject the notion of rebirth, which is the cause. And then the next one reads: those who view cause and effects erroneously, and that refers to schools such as Samkhya school, which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osmos in terms of what is called a primal substance, a prakriti.